0: 我冇喊。
1: 到底发生咗咩事？咁多嘅钱向边处嚟噶？
0: 你唔好问啊！你睇到宝儿几眼啦、
1: 啊？睇宝儿几眼？到底发生咗咩事啊？
0: 我，
1: 你讲啦。
0: 我将宝儿卖咗。
1: 你讲乜嘢话？
0: 我将大宝卖咗啊！